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, 원나우입니다.
2: 안녕하세요, 카입니다.
3: 안녕하세요, 저희는
4: 주인입니다. 안녕하세요,
5: 나는 샤입니다.
6: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